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, 누나